있다가 보니까 이상한 분이 별이는 이렇게 되실 거 아니에요? 그렇게 나가는 반 마릉마릉 기다려요 나오 니마사대 반 시바다오 여러 개다오 내가 성우들아 아기